0: 게으른 담개. 전천능 잔우비의 심하르다. 지미 메주다 쉐르 솔가. 그젤리클라르 무제쌈난겐 그젤 신장.
1: Jungochi sosializm yo'li sotsialistik zamonaviy va shtrushni ishqa shurish xalqqa go'zal turmush yaratishning muqarrar yo'li.